내주 너 아직 안 되면 안 되는 거 막 부르는 놈 생고는 방편은 캐방편은 놈 너 왜 원미야순이 뭐 어떻게 깨빠트 넣었을까 아닌 때 계시는 너 제 이수고 너 이 거파 바람 빼고 뭔가 에 나 이나 시 거파 너 야수소랑 그러면 너 나 와 운다 와 광우 이 되게 이미 비약가 뭐 되게 담보고 너 마스고 그런지 담보고 너 나 담보고 이거 그래 되게 내 아야 아이 아빠 나는 뭐 그래? 너 뭐 파기 기면면배 뭐 바바바 나 과장 소 보리 너는 그렇게 가 이야 수 그렇게 그렇게니 얘 되게 제대로 안 고지야. 뭐가 그리 면 그래 봤어 그 다피 그 이거 담보 이거 봐 바바라 뭐 너 가도 봐라 소 안그만아 그렇게 안 그러면 너나 그러나 이야 수 소 좀 너나 뭐 자찬 안 그러나 뭐고 뭐고 핀 너 엄마나 봤지만 그냥 말아.